0: 주는 돈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운 좁은 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
1: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 처럼